0: 们办公室中，大部分他们也怕能通，也可能正在怕能通哦。为了这，把他们自己查么呢？同意对吧？
1: 嗯。
0: 嗯，为了这也不那么呢。
1: 嗯。
0: 阿公跟大部分呢哦，那个你们呢什么海呢？正不中那呢排进呢，马腾格拉能走
1: 了。嗯。
0: 我呢不呢，这里人马都多格拉那家。
1: 嗯。
0: 我这个得拉卡，把黑客得拉卡。
1: 嗯，
0: 아대라마님그러고사보어자방에있던가아버는필라마루두그라나이다
1: 아우아버도꼭그상그상그살아계시아버는그러나이
0: 아버는그자야그또막걸어있네그보니보통고만약은어브로그도와인이와이탐와이탐저라도제프로파노슨만약
1: 세브로나니낭나이다
0: 세브로나니아버룰서보통그와이타모산은능릉이야그보는때기샤주다게마프릉고하자
1: 응
0: 이게피아슨자라자로시니이제라이다바룰속노부슨어바르캄카이우땅이바슨박사오헤스라록동오삼시구둥동오이게보하이바록게사이동마파는나릉마였다
1: 응
0: 부사나딱녹녹공비싱팟능튼이자라아자로파능튼더바디안나고자라아보하게기차탐지근황로가풍사바사이파능러작도잉
1: 응
0: 그튼우라무라무클릭하나고어른노로고어른푸른나이라고아보상니스튜덴노또브로그함자그노
1: 응
0: 다음께오기차구통근황로그나르그메야라고응
1: 그
0: 벅로로택사가러작도잉응오아보바이니형바케데라몽파유타보토아니스튜덴낭바이케르응웨이티사이티낭니바구이자티클라이클랑모나아보롱니이망네사릴리에파노오순약티샤라이흐모니오나르크마야컨트롤비싱어통에이마야카노아보하이케데라오아보니바구이니순제석만삭부콕바이니순샤라이라낭
1: 아오부쿠바이노살아이에이베바니노솔루션카리마노불라이레타이카리마나리아헤디바나
0: 아본그럼디안사포스자야판카이동카테크록사니기샤사자코
1: 응
0: 그살아이마니비싱어톰우데사나이보로아보오자야니사코약티사카마네아보비차로응케
1: 빈보살이양
0: 약티사나이보시사양시나이
1: 보시사양시나이아오
0: 예
1: 사파노사양탄시나이
0: 아예게아부하이나타히마더카이튼부타튼똑타튼보제스바함양똑카
1: 응
0: 위너파노탄타리로이카부타리로이카보노하이하이쩡타니로파이메야블레
1: 아
0: 아게보니카이사비차똥고보니카이사라이더똥고
1: 응
0: 보부타르너이앙보노부타르이메야아부하이그로라이케토탁무스크리케다
1: 아바타이라이칸케토아부타이
0: 아바타이라이칸케바아버님방금증거꾸라로마사라요이제거럭사허드이케거럭사드이마비네이프
1: 나
0: 아따봉시니승차로뭐하이네어버하이따미흑판은기차뚱레뚱레조레작동카케부사이까짱마동나
1: 아오부지라이마동레헤디바나
0: 도몽베시하록자태양케바엉카르이판오베라이판은주다라우판은까테위마탕마이자
1: 아오아헤럭노응라이요
0: 응응오케이자라자라오회장은꼭살아야살탐록눕불래박사나
1: 응
0: 아버하이파자꾸구아이시릭먹고롱라이
1: 먹힐렉다아꼭사강가이탐지뚱나인간가꼭사야사랍사꼭사야똥파노사오
0: 응이게뭐부검솔리야뭐부검솔리야한게아르누반대라이카다아버님바가이뇨아숙빨리야한게배주왕나이장게엉카리카르마니시사오
1: 아우오기시자아뚱플라마니저라노까티나니바게자응
0: 미니체켄치야데버치인데
1: 아부터제프로파나아약티살아이마니아봉카힛업더무멘더고세아보응그러니까아기시자기시자코엑세컨드아보노라이만칸카노탐지헬라이탕우다
0: 아보노다
1: 헤디바
0: 아니바게쩡노노콩어보오라이다노노쩡티칸케벨라이자고쩡저라저라고보이스부사영나와콘토야로파이로마니봇보노토크라이스카고이부구
1: 응
0: 이게보노보노티나고마파이치나블레
1: 아
0: 이게어버하이롭다아니바게쩡그상제스그

0: 아니 옆에 어떤 거?
1: 산산 블록 따이 봉바리 블록어 아시데스 프로젝트 엉나바디 워커 바이 따이 엉나바디 헬퍼 버럭 수분하니 거의 몰라 산자카 배박의 복사 수패던 거 까이 네시 수쿠 엉나바디 워커 어떤 거 까이 시탐 따이 엉나바디 헬퍼 어떤 거 까이 시독 엉나바디 헬퍼 니바게 만두미 파스 Nakadi, worker ni bagai madumi pas, tai helper ni bagai kai class 8 pas. Koi mulai rana ni pai tak salmari obi sini. Juntal ni sal dok ni akaba tini ni sal ni sarik ni dambri ni bisingono koi mulai mara nai. Ni komangka office of the CDPU Sansan block and Pongbari block South Tripura. Asuzara, sebago beratlamani kena baca. Hari tabo paitago resamong kena layanen, resamong korang ruanen, biro lal jamatia.

0: 사고 사야 너. 응. 그러니까 나이 부분은 사이천가 낭만이 너.
1: 응.
0: 아이. 이제 꼭 그런 사이천가 꼭 살아서 그런 장 동심을 내 마이.
1: 아우. 아무도 증 부리력 뭐 사이만 어 약디 사자 강가이 증 아무 보기야. 해 디바 녹누 궁거 증 녹누 궁 칼라이가 한가이 아 그만 궁 너. 아, 탐진가 또 살아록네 탐지 그방. 그게 보롱강게 브리롱강게 부슬라이 보롱이 해 마르타 그러니까 브리

가정어 저도는 그 한국어 동반이나 하나의 다이 벨레키나 가동 가자 클라이너 잘 록론 라이리 위동 카나 하나의 샤카함 카카함 클라이 대 아바하이 클라이 동반이 비싱티노 안 가정어 너록 증바이 부끄릉나니 바그 샥타리 동어 하나의

0: 아, 남석 가뜩이 에바 각사 저라 응이 탄가 그릉이 마양레 동만이 다부 그릉이 만카. Hello.
1: Hello, ba.
0: Hello.
1: Hello, hello.
0: 네, 차분커 차그르 기자 코랑 롬마양 동카.
1: 다코 거르절람 브리젯.
0: 오, 다코 브리젯. 아, 까함통어.
1: 까함통어 ba. 니가 페이스 아니 바이베 공나 그런가. 니가 아직 봐야 봐.
0: 아. 아.
1: 我怕黑的吧。嗯。你今天在国丹开门呢？国老国开门少。嗯。那咱们，你那少怕这个呢？国都国，人来国他嘛不少，国开门也得不白。嗯嗯嗯。是啊，国都嘛呢？国丹开门，最近国开门。
0: 对啊，刚才看到的。安博不，不能证明哦，看到那尼罗尼诺，看到那尼很懂嘛呢？第二phone。
1: 자세살이야 불련이 시민어 그러니까 답북세 그저 곡독 로그리시오 그러니까 아 바이 그러니까 능노 불려 곡롭다나 곡당 사이크나네 아 바이 곡당 그러니까 저 블루코랑은 크나나무 송어 그 딸 신의 그래 보다 미니방 크나나무 송어 아니 곡당 저리는 크나간 크나위 아나 땀 한 톤라인 같은 하이니 안어 곡당마 그러니까 더 아콘 사이크나드디게
0: 이동카바이 수바주 카이디
1: 아시겠지만 보라로 이걸로 응아이로 포리말리아 포리말리아 랑크리니 포리말리아 망신야오이 아주아르트야오이 아디흥나이 아디흥나이나이 이것은 엄마 수발라이나이 마이 바이
0: 벨라이 키노 카나토카 벨라이 카나토 엄하이 키노 묵부카부 차리작나이 꼭
1: 땅아방강마나곡땅가마니치에펜자크르버든 보르마사앙크곡나무송다 어어어곡땅바이하이자아아아벨라이케나바이 에펜자크르버든 이거 박사마나 추바야라 마나 부카탕코너리나 블레인자 하이파나신 마나디니 오마소리나타노 오탈레리나타노 펜스탈레타노 글라이 땅하이니나 오모곡몽 마나디니 오곡땅사나마니자
0: 그래서 곡당 봉카 다 졸리지. 승자로 파마세 스랍단 이다그이 다문이 마동능 모그이 하푸르보 북사 탕푸르보 북사 졸리 마마게 몽사 이 시마테이 보보시야 시마테이 능보시야 예보노 호만케 타이자 학사 학사케 응고 타이샤 나로케 응고 파이샤
1: 영식근을 가장 제 곡담이 인가 곡방이보 곡하장제 졸우 동안이 한자 신자로 깨보 이리나 파야 사자 저또 너마 방나이 한두 실로이 니 삶아 방태 부탈레가 함 탈레 어머나 무시 대신 오피로 가다 바이 졸우 비 아아 벨레킨 크나토카 한바이 다쿠 비제시
0: Taku bijis no beleke hambai maya faro kana tang ne kok tang sai kana rakabo abobo bini o kok tang kabzar jaknai pan chodon jaknai kok tang beleke hambai taku bijis ning shi tong di de sik shyo asik no te bo chhoi nani rungai phayo gai wan chuk mung no te bo jing ku thuk le wan chuk i mano dofani bagai kamiam jeni bagai Hodani Bagi, Shamun Kalinani, Baka Payu. Hambai Daku Bijes, a gooding Negana Tashaboton.
2: Hello.
0: Hello.
2: Kolomka Bukukno.
0: Kolomka, Lam.

0: 검은게 아재 회계 아르자 뭉크나 토토 그나르자카 마니 대비 자마디아니 코랑거 에 따북니 아르자 뭉 카티작니 니바그이 아르자 뭉노크나 나니바그이 꽈북나잉카 따북비제시 어보 아르자 뭉크나 아르자크나이 담케 꼭두고 샤부통 나이네그라나 Hello.
1: La.
0: Hey, lam sogo di perkaham.
1: Nindi perkaham bay.
0: Di saka di sabong ka?
1: Ay ko ang kaya pani esan kardo.
0: Esan. Kaya ang pangga pa po jaga?
1: Di ko yawa naman kasi wala rin bay.
0: Si Dem Hun po pasing de. Si Dem Hun po pasing. Hello?
1: Hello.
0: Can I add that? Shadi and can I do? Hello, Shadi and can I do?
1: Hello.
0: Shadi, Eshan and can I do?